수리 꾀꼬리 뿔룸병아리 개똥지박이 기러기 큰구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삼합당새 솔새 사천파들 솔새 검은머리 부흥태새 탈색조 대두루미 아위종다리 삼계계리 택부엉이 호사도유 붉은머리 오복눈이 붉게참매 검독수리 노랑부리 천색하면 놀 빼빼나라는다.